저거 군말라우베. 모줄 바르신나, 바르신나 줄 말파바. 악서림 바르신나, 악자가 바르신나, 악내친겐 바르신나. 말파로 바이오 만철. 바이오 만가락 숨을 걸음 채워.